난 내 bitch 나는 나를 down one last mile 빼준 엄청 알 수 없던 황호경 내가 보고 느끼던 세상과 난 어울려 너와 손을 잡고 춤을 추던 어젯밤 찰나는 내 bitch 나는 나를 down one last mile 빼준 엄청 알 수 없던 황호경 내가 보고 느끼던 세상과 난 어울려